연애, 연애 편지, 그리고 백예슬의 혼자 사랑하고 이화해까지 신청해 주셔서 준비해 드려요. 장면이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하시면서 다녀와 주셨어요. 우리 정희님 오늘도 건강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비조맘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뵙네요. 어제 비가 살짝 왔다고 쌀쌀한 아침입니다. 그러게요. 아침은 쌀쌀하죠. 오늘은 볼 일이 있어서 반차 사용으로 4시간 정도만 근무하면 퇴근이라서 롤러랄라 신이 납니다. 또 금요일이라서 더 신나시겠어요. 그죠? 어버이날 다들 전화 한 번씩 부모님께 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요. 아, 어버이날인데 어릴 때는 그 카네이션도 만들고 막 그랬는데 말이죠. 뭔가를 사서 주는 것보다 그럴 때가 더 추억이 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비주맘님께서 청해주신 곡 중에 이해준의 형은 이해준 노래가 나가서 제가 유해승의 형으로 노래는 같은데 네, 다른 가수의 곡으로 준비를 해드리고요. 도경수의 팝콘 이 노래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매번 꼭 들어가네요. 네, 그리고 김태우의 사랑비까지 준비해드릴게요. 자, 4시간 근무하고 그럼 4시간이면 12시까지 일 듯 싶은데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청곡 모두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10시부터는 저희 방 국장님, 우리 섹시를 담당하고 계시는 섹시가 흘러넘치는 바다비언니께서 준비하고 계시고요. 저는 몇 곡의 선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크르르가 부르는 누구나 누군가를 꾸게 행복했으면 해서야, 비크의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까지 전해드리고 마지막 인사하러 나올게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잘 버티시면 주말이에요. 주말에는 비 소식도 없고 날씨도 괜찮을 것 같아서 산책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모두 행복한 주말들 보내시고요. 이어지는 방송 우리 바다비 언니와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래요. 저는 지금 흐르고 있는 에코비의 같은 길 혼자 걷는 순간이라는 곡과 네, 마지막 곡 안신혜의 혼자만의 사랑 리메이크 곡으로 준비해드리면서 이만 물러갑니다. 오늘 아침 소중한 시간 2시간 행복했어요. 모두 감사드리고요. 저는 주말에 네, 주말에 어쨌든 오겠죠. 그리고 월요일은 방송이 없고요. 화요일날 다시 뵐게요.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러 온 자키, 저는 바다비고요. 여러분들과 12시까지 나의 이야기, 너의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볼 예정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날씨가 아주 좋고요. 커피 한잔 마셔서 제 기분도 아주 완전 좋습니다. 제 기분 좋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며 12시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수영장에 갔어요.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킥판으로 옆자세로 발차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와, 수영이 이렇게 힘든 거였어? 약간 그런 느낌? 예, 오늘 그랬습니다. 숨이 어찌나 갈딱거리는지. 나 지금 100m 달리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마저 들었다니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엑셀을 잘 아시는 분께서는 엑셀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건 뭐야? 예, 뭐 여튼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 수영장에 가서 수영을 못하시는 분에게는 킥판이 수영장에서 몸이 뜨게 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지만 수영을 어느 정도 하는 사람에게는 그 킥판이 나아감을 멈추게 하는 그리고 조금 더 자세를 잡아주는 뭐 여튼 사람이 살아가면서 나는 굉장히 쉬운 일인데 남은 어렵고 남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나는 그게 왜 어려워? 이런 느낌인 거.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타자 속도가 느린 편이 아닙니다. 뭐 웬만한 타자 속도를 따라갈 만큼 노래 가사를 따라칠 수 있을 만큼의 타자 실력은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타자를 치면 내 타자는 왜 이렇게 느린 거지? 나는 왜 이렇게 일을 못하는 거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건 한타도 몰라, 엑셀도 몰라

재밌게 신나게 가끔은 때로는 웃기게 아, 그 AI 있잖아요. 그 AI 예시키면 되는데 라고 했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AI가 나중에는 너 죽어 그런 말도 한대요. 그래서 AI를 맹신하면 안 돼요. 우리 AI보다는 나 자신을 조금 더 성숙하게 노력하는 모습으로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해봐요. AI 저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거든요. 재민이 엄청나게 많이 이용하는데 그냥 정보 파악만 하고요. 계속 예시키면요. 걔가 대들어요. 너 그러면 죽어 라고요.

사랑에서 연인이 되고 연인에서 또 사랑하는 사이가 될 수도 있고 오늘은 그렇게 절친이었는데 내일은 나무다도 못한 왼수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세상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그 사이에서 생기는 상처, 그 상처의 크기는 서로 같거든요. 너가 나에게 상처 줬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끔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너는 나에게 상처 준 적 없니? 왜 늘상 피해자인 척 하는 건데, 그런 거 말입니다. 어떤 크기든 크기의 종류가 다르고 회복의 속도가 다를 뿐 상처는 누구나

똑같이 받는 것 같아요. 특히 누군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더더더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옛날부터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많이 참아야 된다 이런 거 좀 배우고 컸잖아요. 그래서 30대까지는 요즘 사람, 40대부터는 옛날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여자를 더 위로해줘야 돼, 아내를 더 위로해줘야 돼, 남자가 좀 더 참아줘야 돼, 이런 건 좀 약간 저는 그건 아니지, 돈도 더치페이 하는데 남의 상처 그리고 내 상처 이렇게 구분지을 거 없지,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그리고 서로 아픔은 공유하고 서로 토닥여줘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생활에서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계속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내가 너 때문에 상처받았어, 너도 나 때문에 상처받아, 이런 느낌보다는 저는 그냥 미친 이러고 말거든요. 여튼 뭐 제가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쟤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에게 꼭 한번 이런 말은 하고 싶어요. 너는 원인을 제공하진 않았을까? 너는 그 사람에게 정말 100% 잘만 해줬을까? 이렇게 가끔씩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만 맨날 상처받아, 나만 맨날 아파, 나만 맨날 기다려, 나만 맨날 더 사랑해, 이런 마음 갖고 계시진 않나요? 가끔은 그런 마음은 자기 자신을 조금 더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하면서 넘어갈 때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필사마님 오늘도 오셨군요. 바다비님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해주셨고요. 행복해 저라님께서 안녕하세요. 컨디션

천천히 메롱인데 회의까지 아침부터 아주 정신이가 없어요. 무사히 잘 끝내고 올게요. 방송 잘 들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우리 차미슬님께서 안녕하세요. 비가 오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따스습니다. 오늘 점심은 친구가 능이백숙 해준다고라 해서 낮술을 살포시 해야 할것 같아요. 식사 만나게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친구가 많아서 늘상 불려가는 곳이 많고, 친구가 많아서 늘상 먹거리가 끊이지 않는 참을슬님. 예, 오늘 몸에 좋은 거 많이 많이 드시고, 올한해 건강하게, 아주 많은 사과, 수확 하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단어가 이렇게 가끔씩 까막까막해서 좀 약간 멘트 하다가 힘들어요. 아, 이게 맞나? 예, 그런 거 있잖아요. 여튼, 그러셨을 바로 하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 친해져야지만 야 똑바로 해 이렇게 좀 하는 사람이라 여튼 그렇습니다. 약간 좀1% 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친해지면 똑똑해지는 여자? 예,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긴데 약간 좀 이렇게 고기 구워 먹을 때 넣는 그 버섯 하얀 거 그걸 넣는데 그게 왜 이렇게 맛있는지 버섯이 어디 안에 들어가면 맛이 또 달라지면서 굉장히 좀 약간 다르다는 느낌을 어제 또 받은 것 같습니다. 꿈꾸는 마음으로님께서 오늘 날이 좋네요. 바람이 차가워서 약간 쌀쌀하지만 미세먼지 없는 하늘 좋다. 저 어렸을 때는 하늘이 정말 맑고 푸르른 그런 하늘이었는데 요즘에는 와, 하늘이 오늘 왜 이래 미세먼지 뭐야 정말 이런 느낌 심하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아침도 약간 쌀쌀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그런 바람이어서 좋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 그리고 저희 회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출근할 때 보는 경치도 좋고 퇴근할 때 와 가슴이 확 트여 이런 느낌 그런 게 좋아서 출근하는 것도 있거든요. 세상에서 나를 가장 감동시키고 나의 가슴을 상쾌하게 하는 건 경치 맞죠? 그쵸?

여튼 이 선물이라는 게 참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나를 되게 미안하게 하고 또 때로는 나를 되게 아싸 나 오늘 방송 잘했어 막 이런 느낌 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래 뭐 이 정도는 주셔도 되지 약간 이런 느낌 들 때도 있고 참 많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받는 선물은 늘상 그런 것 같습니다. 크든 작든 그 느낌이 정말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 근데 그 언어나 글이 그렇잖아요. 말은 내 마음을 다 대신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내뱉는 그런 말들이 나는 선의로 했지만 받아들일 때는 그게 선의가 아닌

처음이들 무시하나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래서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굉장히 좀 많이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말이 있나 봐요. 나이를 먹을수록 지갑은 활짝 입은 다물어라. 그리고 그게 현실에서는 또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게, 나는 굉장히 열심히 일함에도 불구하고 뭐 또 머니를 활짝 열 만큼 그게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게 여튼 많이 힘들다.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까? 아니야, 그래도 뭔가 말을 해야 되는 건가? 이런 기로에 서서 늘상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가끔 저희 자키분들이나 저도 여러분들에게 말실수를 할 때가 있고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그냥 좋게 생각해 주세요. 저희는 선의로 늘상 뭔가를 표현하려 하지만 가끔은 과격할 수도 있고 가끔은 그냥 거르지 않고 대화가 나갈 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뻐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내지 말아주시길 바래요.

반갑습니다, 꽃미나님. 안녕하세요, 바둠이님. 오늘 늦잠 자서요. 늦게까지 일하니까 좀 피곤합니다. 은행 가야 합니다. 일 처리할 게 있어서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화이팅이라고 하셨고요. 예, 저는 오늘 나이트 근무 들어가서 내일 일찍 끝나고, 그리고 일요일날 놀아요. 아싸! 요즘 약간 주말에 쉬니까 이번에는 조금 더 신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늦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큰일이야! 막 이런 느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몸이 좀 개운한 느낌, 예,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여튼 오늘 은행도 가시고 VIP가 되시는 그날까지 열일 쉬엄쉬엄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꽁치님. 오늘도 반가워요. 오늘 날씨가 아직까진 좋네요. 낮에는 더워질지 아닐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새벽에 집 밖에서 걷기 했더니 시원한 공기 마실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대기하다가 밥 해야겠어요. 바다비님, 오늘도 좋은 오전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저희 집 꼬맹이가 이제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어버이날이라고 해서 왔고요. 꼬맹이한테 강아지 산책 시켰어요. 강아지 산책하고 오면 꼬맹이랑 점심 먹으러 나갈 예정입니다. 12시에 오늘 또 많은 분들께서 식사하러

우리 이슬이 자리하고 있고요. 지금 딱 태어났어요. 하, 배고픈데 시간 언제 가지? 이런 느낌일 때 이슬님 탁 튀어나와 주셨고요. 앞 시간을 고생하신 흑장미님, 다음 방송하실 스타비님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쁜돌님도 언제 한번 봐야 되는데. 카마님, 하늘도아미님, 우키님, 꽃미남님, 햄바오님 잘하고 계시고요. 필사마님 있습니다. 성원이님 입장하고 계시고요. 오늘 그런 날이잖아요. 부모님하고 밥 먹는 날, 그리고 효도하는 날, 뭐 그런 날이잖아요. 그게 좀 약간 그래요. 저는 어려서 원래 할머니 밑에서 자라서 워낙 좀 일찍 돌아가셔서 그 정에 대한 거를 좀 잘 모르겠다. 그런 게 좀 약간 가끔씩 답답하다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뭐 사랑은 받은 만큼 돌려준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그 받은 사랑이 그닥 많지 않게 자라서 저희 꼬맹이들에게 내가 정말 잘해주고 있는가,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게 키우고 있는 거겠습니다. 괜찮아. 제 신조가 독고다이거든요. 인생은 독고다이야. 저 약간 그런 말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인생은 어차피 독고다이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말고 누군가에게 뭔가 바라지 말고 주면 주는 대로 받으면 받는 대로 그렇게 사는 거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서 방송이 진짜 제일 유일한 낙인 것 같습니다. 흰수영 고리님은 어때요?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꽃다발 진짜 많이 받았겠다.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도 효도하시는 우리 흰수영 고래님 되시고요. 가끔 그 쌍둥이들 있는 분 되게 많이 부럽거든요. 그 부모가 부럽다는 게 아니라 그 자매든 아니면 형제들, 쌍둥이들은 뭔가 통한다잖아요. 여튼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흰수영 고래님은 또 쌍둥이 있잖아요. 부럽습니다. 우리 카마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웨일님 계십니다. 노아님, 승호승호님, 부처님, 오늘 진짜 제가 이런 마음이네요. 나만답을. 델류님 계시고요. 푸른하늘님, 차차님, 양산의 미녀 해피님 계시고요. 행복해져라, 예, 우리 행복해져라님 계십니다. 늑대와 추물님, 야간비영님, 선인의 추억님, 김원호님, 그리고 김혜순둥이님, 바깥에서 듣고 있을 얼마 전 흑장미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하늘호수 방송국에서 방송하시던 노스님께서도 바깥에서 방송 가끔 들으신다라고 하시는데 듣고 있냐? 예, 품절남님 입장하고 계십니다. 반갑고요. 묵향님, 지수님, 신승민님, 정영희님, 쿵이님, 갱이갱이갱이님, 달콤한 인생님, 귀여운 악마님 생존 신고하고 계시고요. 불타는 감자, 예, 감자님 잘하고 계십니다. 비니님, 나마리거리님, 티내지 않아도 늘상 듣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도현이오님, 비주마님도 쌍둥이 아들이에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일을 해낸 것 같으신데요. 아이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오늘 쌍둥이들이 아들 키워봐야 소용 하나도 없어요. 그건 정말 100%, 진짜 100%. 지금이라도 늦둥이가 가능하신 분들 중에 아들만 있으신 분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들보다는 그래도 딸이 낫다? 그런 느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헤어졌지만 다시 볼 이유마저도 사라졌지만 어느 날 문득 내 생각 날 거야.

끝이라는 단어는 참 이상한 것 같습니다. 분명 무언가가 마무리되는 순간인데도 마음 한켠은 더 복잡해지고 뒤숭숭해지니까요. 요즘 저는 한 페이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자리, 정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매일 반복되던 일상과도 조금씩 인사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잘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은 큰데 저의 마음처럼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좋은 마무리란 완벽하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애썼던 나 자신을 다독여주는 일이 아닐까 하고요. 마음이 복잡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2026년 5월 8일 금요일 안녕하세요. 스타비의 가요올릭입니다. 앞서서 방송하신 바다비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방송 이어갑니다.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함께하는 지금 시각은 오후 12시 8분 지나고 있습니다. 칙칙폭폭 출발합니다. 스타비의 가요홀릭

네, 신청곡으로 김재환의 달팽이, 더너츠 사랑의 바보, 뉴뉴 폴킴의 꽃이 피는데 필요한 몇 가지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정말 예쁘네요. 그래서 그런가 기분도 상코 많이 좋습니다. 네, 좋은 방송 감사해요 하셨어요. 네,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신청곡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꿈꾸는 마음으로님의 신청곡으로 소녀시대 아이가로보이 카라의 루팡 헬로비너스 차마실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제는 비가 와서 조금 우울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싱숭생숭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맑은 날을 보니까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우린

점심 먹기 전에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만 다녀갑니다. 저는 간식을 좀 먹어서요. 점심때는 삶은 계란 하나만 먹어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닭고기를 삶아서 엄마 드시게끔 해야겠습니다. 좋은 오후 시간 보내세요 하시면서 꽁치님 다녀가셨습니다. 네, 어머님은 오늘 무엇을 드실까요? 어버이날인데 네, 지난번 남은 추어탕 드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건강식을 드시나요? 궁금하네요. 저는 오늘 저희 엄마께 전화를 드렸더니만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아, 어버이날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하셨는데, 네, 마음 같아서는 같이 식사라도, 네, 대접하고 싶었는데, 아, 이게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빨간 글씨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또 긴 연휴를 지나왔지만, 또 25일에 한 번 더 쉬잖아요. 네, 그래서 이때쯤 한번 시간을 내서 같이 좀 식사를 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시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요. 아, 계란만 드시면 좀 배고플 수도 있어요. 점심이니까 좀 든든하게 챙겨 드시길 바랍니다. 숙희, 얼마나 울어야 그댈 잊을까? 잊을까요? 박혜원의 상처, 유미, 바람이라도 좋아, 꽁치님의 신청곡 이어갑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점심은 건너뛰고요. 잠 좀 자려고 합니다. 오늘은 잘 버티고 내일은 푹 좀 쉬어야겠습니다.

사랑, 우정, 희망에 함께하는 하늘호수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곡 넉넉하게 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 한 곡 이상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같은 가수의 곡은 한 곡만 송출되고 전 시간에 방송된 곡은 선곡에서 제외됩니다. 신청곡은 대중적인 가요로 부탁드릴게요. 팝, 경음악, 트로트, 랩핑 많은 힙합 등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음악은 전해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에서 음표 버튼 누르셔서 초록색 버튼 신청곡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방송 달빛사랑님 앞으로 신청곡과 사연 부탁드려요.

어제 면접을 잘 봤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실망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일이 아니었고,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무언가 아쉬워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보류하기로 했고요. 일단 제가 넣은 그 이력서가 그 마감일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다른데 지원을 하지 않고 좀 기다려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았나 이런 조급함이 좀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금 여유를 가지고 이번 달을 좀 더 잘 채워가 보는 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쨌든 분명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희망을 안고 그렇게 돌아왔는데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쉬는 날 좀 제대로 충실하게 잘 쉬어서 에너지 충전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부모님께 꼭 안부 인사 드리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어드리는 방송 달빛 사랑님과도 행복한 시간 계속되세요. 하늘호수 안에서 가요 홀릭.

뭐 가슴 한구석에 담아 넣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소중한 마음이겠죠. 뭐인가에 어떠한 것에 특별히 좋고 싫은 것보다 사소한 것 하나에 마음을 넣고 그 마음에 특별히 느껴지는 진심이 아닐까요? 봄이 오면 플레움의 꽃에서 풍기는 향기, 여름에 시원한 바람과 뜨거운 햇님, 가을에 하나둘 사라지는 낙엽, 그리고 겨울 속의 하얀 눈에 우리는 그들만의 특별함을 느끼고 만짐으로 또 하나의 소중함을 간직하게 됩니다. 작고 사소한 것을 만들어가는 특별함이 그 어떤 특별함보다 소중하고 값지겠죠. 힘들 때 어깨 힘이 되어준 벗이 그렇고 그리움에 지질 때 함께 그리워해준 이가 있어 행복한 것처럼 언제나 특별한 사람에겐 행복한

네, 뉴진스의 노래 트와이스의 노래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어디론가 막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는 그 기름값이 비싸니까 항공기값도 되게 비싸다고 하네요. 많이 취소된 상태라고 합니다. 언제까지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얼른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 물가가 점점 치솟고 있는 근데 우리 같이 영세민들은 생활하기 참 힘들죠. 요즘에 굉장히 다들 어려운 상태에서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들 우리 화이팅 합시다. 그죠?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 이러면서 신창단 올라왔습니다. 신창단에 우리 꽃미남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1등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피니트의 백그 EXID의 I love you 파이브돌스의 쭈루루. 안녕하세요 달빛사랑이. 오늘은 최신 발라드 아닌 신나는 노래 듣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화이팅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쵸. 지금 이 시간에는 조금 지루하고 나른해지는 시간인데요. 점심 먹고 그리고 있으면은 조금 졸리죠. 커피 한잔 하고 있어도 졸리고 이래도 졸리고 지금 요즘 계절이 그런 계절인데요. 이렇게 신나는 노래 들으면 더욱 좋답니다. 그러면서 잠을 깨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미나님, 으쌰으쌰 신나게.

노래 들어볼게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좋은 날 되시고요. 불타는 금요일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주말은 더더욱 멋진 날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우리 꽃미나님 덕분으로 다 신나는 노래로 다가 열어봤습니다. 덕분에 잘 들었습니다. 필사마님께서 콩 하고 다녀가셨어요. 어버이날에 이런 노래 듣고 싶네요. 달빛살이니 오늘도 왔습니다. 햇빛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는 날씨에 아버지 뵙고 가는 길입니다. 하늘로 떠나신 지 햇수로 5년차 수상 연휴 앞두고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즐거워할 연휴에 장례 치렀던 기억 지워지지 않네요. 햇수로 2년 만에 찾아뵈었습니다.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저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이제 3년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하다가 위급하다는 소리 듣고 얼른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사마님이 청해 주신 노래는 싸이의 아버지, 그리고 울랄라 세션의 엄마, 그리고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이렇게 세 곡을 청해 주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아버지가 참 좋았거든요. 갑자기 울컥해지네요. 우리 사마님 덕분으로 사마님의 아버지 뵙고 오는 길에 좋은 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불타는 금요일 보내시고요. 언제나 좋은 날, 언제나 행복한 날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함께 합니다.

네, 열심히 노래 따라 하다 보니까 세 곡이 지나가 버렸네요. 행복해져라님,

0: 해문 게 너무 예뻐요. 바람까지 불어서 시원했어요. 이제 집안 청소 들어가요. 방송 들으면서 즐겁게 할게요. 감사해요. 다음 주에 봬요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쵸? 하늘에 구름이 낮게 떠 있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비 온다고는 소식도 있을까요? 비가 오려면 저렇게 구름이 낮게 뜬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즐거움 가득하시고요. 언제나 부지런한 우리 와우님 행복한 주말 만지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묘한 분위기에 취해 너를 놔버려도 돼. 나를 벗어나지 못해

네, 와우님 덕으로 아주 신나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것 같아요. 터보의 트위트킹이라는 노래. 굉장히 오래간만에 들어보는 느낌입니다. 덕분에 잘 들었고요. 신청란에 우리 꽁치님께서 전건호의 사랑을 시작하는 봄날에 그리고 이만별의 9월 24일 정피트의 사랑이라 부른다 노래 세 곡 청해 주셨습니다. 별빛사리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서 차연 신청곡란 다녀갑니다. 화창하고 따뜻한 낮이네요. 달빛사랑님 좋은 시간 보내세요 하면서 다녀가셨어요. 그리고 선물도 가득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날씨가 참 좋아요. 바람이 불어서 미세먼지는 없어요. 그렇죠? 미세먼지 없고 황사바람도 없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늘은 쾌청하고 맑고 푸르른데 그 구름 위에 뭉게뭉게 있는데요. 그 구름이 굉장히 낮게 떠 있어요. 월요일날 비 온대요. 비가 조금 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 쾌청한 날씨가 너무 좋으네요. 꽁치님도 이 좋은 날씨만큼 언제나 좋은 시간들 되시고요. 주말길은 더더욱 멋지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노래 함께합니다.

네, 노래에 푹 빠져서 노래가 넘어갔는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당돌한 그녀님께서 한나로의 익춘, 거미의 승관이 부르는 봄처럼 넌, 그리고 10cm의 스토커 노래 세 곡 청해 주셨는데요. 뭐 노래가 나갔죠. 봄이네요. 다음 주엔 초여름 기운이라던데 좋은 계절 끝자락 즐겨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이제 거의 봄의 끝자락인 것 같아요. 올 여름은 엄청이 덥다고 합니다. 그 뭐야 몇 년 전? 2년 정도 됐죠. 겨우 저녁에도 온도가 안 떨어지는.

네, 세븐틴의 예쁘다였습니다. 우리 모든 이들 참 예쁘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저 달빛사랑이 이제 한 20분 정도 하면 물러갈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로다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김나영의 솔직하게 말해서나 그리고 헤이즈의 비도 오고 그래서 도요한의 온기라는 노래까지 함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퇴근 시간을 부르는 여자 악마왔습니다. 네, 어제는 뜻하지 않게 좀 딜레이가 돼서 방송을 못했어요. 저 기다리신 분 계시죠? 분명히 계실 거예요. Sorry. 덕분에 우리 흑장미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미안스럽더라고요. 네, 또 우리 전 방송이죠? 달빛사랑님 요즘에 방송이 많아서 고생하시는데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이제 저녁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맛나게 드시고요. 주말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이에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네, 결혼 후에 아이들이 만들어 오는 그 카네이션을 보고 어버이날이구나. 이거 가슴에 달아야 되나? 인증샷도 찍으래요. 그래서 아이온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한 카네이션 받으셨죠? 요즘 꽃이 색깔별로 예쁜 게 참 많더라고요. 받는 그 순간이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손편지도 써서 주는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여러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어머니 아버지겠지만 또 저의 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안부전화 한번 하면서 행복한 저녁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저다운 선곡을 해봤습니다. 오늘 어버이날 근무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끝까지 화이팅하면서 행복을 즐겨야 될 시간은 지금, 행복을 느껴야 될 장소는 현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좋은 음악이 있어 더 많이 좋은 시간, 한우로스 방송국에서 악마와 함께하는 프리스타일 방송 지금부터 가봅시다.

네, 신나게 듣고 나왔습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 울리는 신나는 댄스곡이지만 가슴 울리는 곡이라서 제가 참 좋아합니다. 네, 우리 꽃미남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누나. 어제 쿠팡에서요 오토바이 2시 글러브 신청했어요. 오늘 택배 왔는데 1층 공동 현관에 놔두고 갔어요. 1층 아니 4층이

분명히 현관 앞에 했는데도 꼭 아파트 공동 현관 막 이렇게 놔두고 가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몇 분의 뭐 개념 없는 기사님들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는 다른 기사님까지도 같이 욕을 막 먹게 되잖아요. 그러지 맙시다. 아, 글러브 하니까 어제 기아랑 하나랑 야구를 했잖아요. 11대 4, 4 8회 말까지니까 초반에 포기를 했어요. 아, 오늘 또 하나가 이기겠구나 포기를 했는데 설레이게 9회 말에 설레이게 8점까지 따라가갔잖아요. 설레였어요 순간. 아, 역전하나 설레였는데 개념 없는 우리 선수 한 분 때문에 맛이 훅 갔어요. 아마 하나 팬들도 설레였을 거예요. 이대로 지는 건가? 역전하는 건가? 잠깐 8회까지는 재미가 없었는데 그 잠깐의 1회가 저를 막 설레게 하더라고요. 우리 꼬미남님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개념은 어디서 가져와야 되나요? 마음속에서 가져와야 되나요? 머릿속에서 가져와야 되나요? 우리 개념 있는 주말 보냅시다. 화이팅!

네, 우리 피사마님께서 오늘 오후 반차 쓰셨다고 해요. 우리 반차 쓰신 사마님의 청곡 중에 지하의 물론을 다른 곡으로 해서 전해드리고 허각의 물론으로 해서 전해드릴게요. 그럼 지하와 함께 세 명이서 제가 선곡을 했습니다. 듣고 싶어서 선곡을 했는데 들어볼게요. 듣고 아까 못한 이야기 하나 팬이 그럽디다. 기아 팬들 설렜냐? 그러길래 잠깐 설렜어요. 오늘도 한번 재미난 경기를 구경해 보고 싶네요. 우리 필사마님, 이따가 정식으로 만나요.

근데 게임이 재밌는 경기가 있고 참 재미없게 지루한 경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재밌는 경기를 보고 싶은데 어제 그 구회 그 짜릿한 그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늘은 우리 롯데랑 하는데 우리 이쁜 돌님께서가 롯데 팬이잖아요. 누가 이기든 재미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피사마님 오늘 직관 가셔가지고 열심히 응원하시고요. 맛난 것도 드시고 졌다고 울면 안 돼요. 누가 둘 중에 한 팀을 치겠죠. 화이팅!

0: 오늘도 고기를 먹을 것 같은 예감이 살짝 스쳐 지나가요. 우리 꽁치님도 저녁 어머님과 맛나게 챙겨 드시고요. 어깨도 좀 주물러 드리고 효도 저 효자입니다 하면서 마사지도 좀 해주고 행복한 저녁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1: 요, it's JYP again. You ready, Rain?
2: Yeah, I'm ready.
1: Yeah, let's give them what they want. One.

네, 우리 와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엄마님. 어버이날이네요. 꽃바구니 보내드리고요. 전화드렸어요. 아, 돈봉투도 보내드렸죠? 아, 우리 1호는 카네이션 들고 왔고요. 우리 2호는 뭘 들...

네,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코만코치님 반갑습니다. 사연 읽고 웃었어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은 있는데 아들, 딸날은 없나요? 있잖아요.

아들, 딸, 엄마 기준에서는 어린이날 아닌가요? 5월에 가정의 달이라는데 정작 그 가정을 지탱하는 아들, 딸들은 거의 현금 인출기. 아들, 딸, 아들 결혼 안 가? 아, 우리 코만코치님 결혼 안 하셨나? 그래서 어버이가 안 됐나? 그 대신 어린이날이 있었잖아요. 그러고 따져보면 그죠? 꽃은 예전부터 안 사다 줬고요. 얼마가 적당할까요? 악마님. 친한 사이면 10만원, 어색한 사이면 5만원 정도라고 예전에 축의금 낼 때 적정가로 들었는데 난 부모님과 어색하니까 5만원 정도만 해야겠죠? 아, 부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자주 안 만나나요? 옆집으로 이사 가야겠네. 그럼 자주 만나서 친한 사이니까 10만원 드리겠네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용돈을 매일매일 뭐 매월 자주 주시면 어버이날이라 그래서 뭐 딱히 뭐 이렇게 신경 써서 드리는 것보단 평소 용돈보다 조금 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색한 사이, 안 만나는 사이, 아예 안 주면 됩니다. 명절에 받은 참치 세트를 드릴까 하다가요. 고추 참치가 들어가 있어서 안 주기로 했어요. 스팸 있잖아요. 스팸 드리세요. 저는 어제 카네이션을 사는데 꼭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을 꼭 드렸잖아요. 근데 다른 걸 받고 싶다 그러셔서 다른 꽃을 받고 싶다 그러셔서 카라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색깔도 너무 예쁘고 해서 카라꽃을 사드렸어요. 5월은 정말 가정의 달. 어버이날이 지났으니까 이제 스승의 날이잖아요. 저희 때는 스승이 날 때는 뭐 선생님께 편지도 쓰고 선물도 드리고 했는데 요즘에는 받지를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드리지를 못하니까 부모님과 어색한 사이. 아, 우리 꽃미님, 꽃미남님께서 부모님과 어색한 사이? 아, 그럼 수원 수제 꽈배기 사장님과 부장님 사이? 그런 사이? 네, 어색한 사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각자 있다 뭐 지내다 보면 자주 안 만나면 부모님은 마냥 반가운데 자식은 좀 어색할 수도 있어요. 우리 코만코치님은 아마 말만 그런 거지 아마 더 효자이실 것 같습니다. 친한 사이 10만원. 저랑 코만코치님 친한 사이잖아요. 그럼 저를 어머니라고 생각하시고 저에게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맞는 말인데 그 대신 돈이 굳잖아요. 정말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 살 걸 내일 사면 정말 하루가 뭐 딜레이가 되는데 근데 요즘엔 특급 배송이라서 당일치기로도 오더라고요. 근데 계속 고민만 하고 있으면 그 돈은 굳고 있는 거야. 아, 안 사길 다행이다. 네, 쇼빈에 살겠다 하셔가지고요. 제가 답가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여러분의 불타는 불금 퇴근 시간 7분 남았습니다. 행운의 7분입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저녁 즐거운 퇴근길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고요. 안전운전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우리 코만코치님의 살겠다 하셔가지고 답가로 죽겠다 전해드렸습니다. 피식 웃으신 건 아니시죠? 웃으신 게 썸칫했어요. 네, 이제 한 주를 열심히 보내다 보니까 벌써 불금이에요. 오늘은 그냥 마음 편하게요. 편안한 저녁. 두 손, 두발다 내려놓고 그냥 편안하게 해주는 밥 먹으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다들 뭐 자영업자 하시는 분도 부모님, 어머님인 것 같아. 해주는 밥 먹으면, 와이프가 해야 되나? 아니면 시켜 먹어야 되면은 또 가게 사장님, 사모님이 힘드실라나?

근데 신용카드 발급을 받을 때도 생각을 잘해야 돼요. 나에게 어떤 카드를 써야 혜택이 좋을까? 렌탈을 많이 사용하신 분들은 렌탈 카드를 쓰면 되고 네, 만약 통신사를 많이 쓰면은 통신사 카드를 만들면 되고 나는 포인트가 좋다 그러면 포인트 카드를 만들면 되는 거고 거기에 어린이 이용권 있잖아요. 뭐 에버랜드라든가 뭐 서울랜드 뭐 이런 거는 옵션으로 껴있는 카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좀 실용적인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다 카드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렌탈료 요즘 렌탈 많이 쓰잖아요. 신한카드는 사랑입니다. 신한카드도 마찬가지고 보통 카드사가 참 많잖아요. 많은데 렌탈료 카드도 다양해요. 다양한데 보통 저는 코웨이 렌탈을 요즘 많이 하잖아요. 뭐 청혼아일 수도 있고 하죠. 근데 코웨이 렌탈 카드로 제휴 서비스 받는 거는 국민카드가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90만원만 쓰면 2만원이 할인되니까 딱 좋아요. 신한카드는 하이포인트 카드를 쓰면 5만포인트까지 적립이 돼서 캐시백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사용해도 괜찮죠. 너무 잘 알고 있죠. 역시 애전 직업은 무시할 수가 없나 봅니다. 우리 꽃미남님께서 청해 주신 곡 전해드리면서 신한카드 많이 사셔서 캐시백 한도도 정해져 있는 거 아시죠? 네, 청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 사연 우리 필사마님께서 다시 한번 다녀오셨습니다. 두 번째 다녀갑니다. 이번엔 응원가 컨셉으로. 그러게요. 응원가 컨셉으로 네, 세곡 청해 주셨어요. 네,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열심히 응원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6시 39분입니다. 사연 청곡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저는 이제 슬슬 마무리를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우리 까까님 앞으로 예쁜 사연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네, 악마와 함께한 프리스타일 방송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 우리 까까님과도 행복한 밤, 편안한 밤, 즐거운 밤쭉 이어가시고요. 저는 주말 잘 보냈다가 월요일날 4시에 데이트합시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오늘도 어김없이 생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들 도시에 나와서 사시나 봅니다. 혹시나 바빠서 연락 못하신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늦기 전에 전화 한 통화 딱 해서 축하드린다고 해야 되죠. 부모님의 날이니까. 약간 리듬감 있는 곡 한 세 곡 듣고 신청곡 게시판 가보도록 할게요. 방탄소년단의 BTS의 고민보다 고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하의 1,2,3,4 올라라 세션에 애타는 마음 들려드렸습니다. 신청곡 게시판에 제 시간 첫 신청곡을 꽃미남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까까님. 최신 발라드 있는데 잠시 밀어두고 수빈이 노래 듣고 싶어요. 단순합니다. 제 이름이랑 똑같아서 신청합니다. 수고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화이팅 하셨어요. 수빈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예뻐요. 언젠가 그 대화창에서 다른 분이 꽃미나님 본명을 딱 부르는 거를 제가 보고 아 본명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맞네요. 예쁜 이름을 가지고 계시네요. 신청하신 곡이 총 3곡인데 수빈 그 우주소녀의 곡이 저에게 음원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신청하신 곡 중에서 두 곡만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죠? 최수빈의 너에게 가는 길 그리고 수빈의 난 그대로야 두 곡 들려드립니다.

편인데 정말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습니다. 항상 안전운전 하셨으면 좋겠어요. 졸음운전 절대 안됩니다. 신청하신 곡 총 3곡인데 먼저 성시경의 난 좋아 들려드립니다.

선인의 추억님께서 아이유의 잔혹 동화를 시청하셨었는데 제가 선곡으로 아이유와 울랄라 세션이 부른 곡을 턱하니 들려드렸네요. 아, 이렇게 센스가 없었네요. 수정할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다른 곡 선곡 부탁을 하셔서 제가 장범준의 점점이라는 곡 준비해서 들려드렸어요.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한곡더 신청하신 곡 있죠? 나인 미지의 휘가로라는 곡 신청을 하셨죠? 이곡 준비했습니다. 아마 배달하시면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리듬감 있는 곡. 요곡 들려드리고 제가 선곡으로 한곡더 준비했습니다. 이찬혁의 비비드 라라 러브라는 곡 함께 두곡 들려드릴게요.

선인의 추억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나인뮤지씨 휘가로 그리고 제가 선곡으로 이찬혁의 비비드라라 러브라는 곡두곡 들려드렸고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우리 필사만님

화요일에 연인 까까님께서 금요일에 행차를 하셨군요.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원래는 제가 화요일날 방송을 해야 하지만 그날은 빨간 글씨라 제가 방송을 못했고요. 원래는 7일날 하려고 했었죠, 어제. 그런데 같이 살고 있는 남편님이 생일이에요, 어제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들이 저녁을 먹겠다고 갑자기 온다고 해서 갑자기 변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불금에, 금요일에 인사를 드리네요. 우리 사마님 신청하신 곡 세 곡 있죠? 이예준의 형, 그리고 YB의 흰수염고래, 김기태의 꿈에라는 곡 세 곡 다 준비했습니다. 들려드릴게요.

또 부드러운 목소리가 함께 공존하는 김기태 목소리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멋있어요. 제 시간 마지막 신청곡이네요. 오늘은 금요일이라 그런가 봐요. 다들 아마 그 불금의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혹시 한 잔들 하고 계시나요? 저는 어제 거하게 해서 오늘은 좀 쉬어야겠습니다. 꽁치님, 아, 까까님 안녕하세요. 잠시 시간 내서 사연 신청곡만 다녀갑니다. 저녁밥 챙겨 먹고 설거지하고 키우는 식물에 물 주고 쓰레기도

김기태의 꿈이라는 곡까지 들어봤습니다. 필사마님의 신청곡이죠. 이렇게 끓는 듯한 허스키한 목소리와

든든한 음식 아시죠? 이왕이면 고기 종류. 술 한잔 하면서 먹어도 든든한 안주, 밥 반찬, 요런 거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제 맛있게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뭐, 대충, 대충 넘어가는 불금이 되네요. 저녁 안 드신 분들 거하게 잘 차려서 드세요. 선곡으로 들려드릴게요. 원슈타인의 존재만으로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0: 박형서 주식회의 너를 생각해 라는 곡까지 함께 했고요. 제 시간 신청곡 마감을 했습니다. 듣고 싶은 곡 있으신 분들 다음 방송하시는 우리 앙쿠미님께 신청곡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요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제가 이 노래를 듣고, 내 노래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선희의 신곡이죠. 한 4월 달에 이 곡이 발매됐더라고요. 슬기로운 중년 생활이라는 곡인데, 가사가 너무 와닿는 겁니다. 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이 마음, 그리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다. 중년이라는 이 나이가요, 저한테는 안올줄 알았어요. 나이 따라 세월이 간대요. 10대는 10kg로 가고, 20대는 20kg로 가고, 저는 이 50kg가 이렇게 빠른지 몰랐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아직 50이 안 되신 분들 잘 모르시죠? 50 되면 확 피부로 와 닿습니다. 천천히 느끼시길 바래요. 이선희가 부릅니다. 슬기로운 중년 생활.
1: 나이 듦에 대해 나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지.

핸드폰 컬러링으로 많이들 쓰셨죠? 이승철의 사랑은 아프다. 저도 썼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그 싸이월드 도토리 기억나시죠? 거기에 정말 많이 올려놨던 곡이었죠. 프리스타일의 곡. 프리스타일의 곡은 Y라는 곡도 참 좋아요. 그 곡도 좋고, 이, 그리고 그 후라는 곡도 너무 좋더라고요. 이 프리스타일을 딱 생각하면 옛날에 싸이월드가 딱 생각이 납니다. 아마 같은 세대가 많으시죠? 그래서 준비를 해서 들려드렸습니다.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뭐 물론 제가 방송을 하면서 들려드리는 선곡들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곡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아마 자주 나오는 곡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일락이 부릅니다. 애수.

2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화요일 날 찾아뵈야 되는데 오늘은 금요일 날 인사드렸죠? 다음 주 화요일 날 정상적으로 제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방송 하시는 우리 앙쿠미님과도 즐거운 시간 쭉 이어가시고요. 불금입니다. 남은 불금 행복하게 보내시고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산책도 하시고 날씨가 참 좋대요. 좋은 날씨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지옥철에서 이리저리 치이고 밀쳐졌어요. 만원버스에서 발을 콱 하고 밟히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이 오가는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어깨빵을 당했어요. 얼굴도 못 본 거 있죠? 예인은 어디에 밥 말아 드셨을까요? 알아요. 바빠서 그랬다는 거 누구나 아닐까요? 알아요. 사람이 많아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 나도 알거든요. 그래도 말 한마디는 건네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자, 오가는 말 속에 담긴 따스함은 우리의 표정을 바꾸고 미소를 찾아주고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죠. 자, 우리 한우로스 청취자분들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을까요?

궁금해지는 이 시간. 자, 2026년 5월 8일 금요일 667번째 종교방송 하드로스 방송 왕큼의 뮤직 낚시여행 시작합니다.

자, 함께 하신 곡, 네, 크래비티의 곡이었어요. 비비드,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까까님, 수고 너무너무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하늘호수 앙쿠미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자, 많이 기다리셨죠? 네, 요즘은 일주일에 한번 찾아뵙는 것도 참 힘든 시기네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오늘의 코너, 네, 난 너를 고발한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코너, 네, 주제 함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상의 모든 예의 없는 것들을 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밟아 놓고.

않고도 발자국 자국이 선명한데도 미안하단 말 한마디 없는 그런 사람들 정말 싫은 거 있죠. 바람 부는 날 담배 피시는 분들, 네, 담배 연기는 왜 자꾸 저한테 보내주시는 거죠? 미안하다는 얘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폐가 약하니까요. 뭐 이렇게 바람에 태워 담배 연기는 사람 없는 곳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뭐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신청곡은요, 인나이브 신청곡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인나이브에 로그인하신 후에 신청곡은 3곡 이상, 사연은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신청곡 올리시는 방법은요, 게시판 상단에 안내글 참고하시면 되고요. 현재 대화방은 인나이브 한 곳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함께하는 코너도, 네, 참여하시는 방법은 사연 올리시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대화방에, 인나이브 대화방에, 요렇게, 네, 슬쩍, 네, 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그것을 캐치해서, 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게시판, 신청곡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되거든요. 신청곡 없어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다녀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사연 기다려보며 노래 두 곡 더 듣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요, 루시의 곡이에요. 전체 관람가, 그리고 보이 넥스트 도어의 곡입니다. No Doubt. 함께 듣고 오죠.

알고 있지네. 요즘 청춘. 네. 뭐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정말 옛날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아프니까 청춘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게 아파요. 그렇죠. 사실 그 어버이날은 그래요. 네, 부모님을 위해, 그러니까 뭐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신 부모를 위해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뭐 대접을 한다던가 이런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네, 힘든 분들 꽤 계시죠. 네, 저도 참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게 참 어릴 때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점점 나이가 들고 그 뭐랄까요, 나도 하나의 그 사회 일원이 돼 가면서 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아요. 그냥 마냥 좋기만 한 날은 아니다 라는 거.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는 저도 그 카네이션 안 사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어제는 아이 데리고 파스타집을 잠깐 갔는데 파스타집 앞에서 꽃을 파는데

학생이 예의가 없는 경우도 있고, 네, 반대로 교사가 예의가 없는 것도 있고, 학부모가 예의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네, 요즘은 참 그렇습니다.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예의를 지켜도 내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다들 예의를 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나 하나부터 그냥 예의를 지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사실은 그런 거 있어요. 별거 아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빨간불일 때 건너지 않고 초록불일 때 건너는 거. 근데 주황불 깜빡깜빡할 때 건너지 않는 거, 뛰지 않는 거. 별거 아닌 일인데 저는 요즘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저 멀리 깜빡깜빡하고 있는 신호등이 보여요. 그때 여러분들은 뛰어가세요? 아니면 다음을 기다리세요? 저는 다음을 기다리는 편입니다. 네. 굳이 내가 뛰어가서 네. 괜히 뭐 넘어질 수도 있고요. 그 신호등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네. 갑자기 빨간불로 바뀔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네. 갑자기 나보다 먼저 달려가려고 하는 차와 부딪힐 수도 있고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그래요. 그냥 요즘은 마음을 좀 내려놓고 뭐랄까 예의를 지켜가며 세상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네. 뭐 이것도 예의를 지킨다고 하면 예의를 지키는 편이겠죠. 네. 모두를 위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어떤 것들을, 어떤 예의를 지켜가며 살아가고 있나요? 네, 사실은 이런 것들을 얘기 나누지 않으면 잘 몰라요. 네. 내가 지금 예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건지, 남에게, 뭐랄까, 불편을 주고서 살고 있는 건 아닐지, 네.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면 그 상황이 항상, 뭐랄까요, 그대로 흘러가지는 않고 내가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살다 보니 그렇더라는 겁니다. 별 얘기를. 네. 어쨌든 오늘은 네. 세상의 모든 예의 없는 것들을 고발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 계속 나눠볼 거예요. 자, 이번에 함께 하실 사연은요. 네, 필사마님의 사연인데요. 신청곡 먼저 듣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신청하신 곡 세 곡이신데요. 이 중에 두 곡 선곡했습니다. 도요한의 늦은 안부, 에코비의 이제 안녕. 함께 듣고 오자.

한다는 건 좋은 얘기죠. 네, 웃음이 계속 흘러나온다는 건데, 저도 사실은 웃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게 막상 웃으라 그러면 잘 웃음은 나오지 않고 헛웃음만 나오기는 하는데, 네, 웃으려고 노력한다는 건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모든 일을 다 그냥 좋게 좋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모든 그 생활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몸이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보통은 아유 힘들다 힘들다란 말잘안 했었는데 지금 며칠 새에 아 정말 힘들다라는 말 하면서 얼굴이 이렇게 찌푸려지더라고요. 확실히 사람이 이 뭐랄까요? 긍정적인 말을 할때 표정도 똑같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내뱉기 시작하면 정말 몸도 부정적인 그런 느낌? 네. 그래서 더 아픈 거 봐요. 집이 지금 공사 중인데, 원래 하루

3일짜리 공사였는데 네, 3일로 늘었어요. 비가 와서 네, 내일까지 공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웃어야겠죠. 자, 여러분들도 네 그래요. 웃으면 웃을수록 네, 복이 와요. 그러니까요. 웃는 네,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봅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사연은요. 네, 꽁치님의 사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쿠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이어트 하는 날입니다. 어? 다이어트를 정해놓고 하시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설탕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 마시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날씨가 적당히 시원해서 좋아요. 네, 안쿠미님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방송하시고 행복하고 편안한 밤시간 이어가세요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아 다이어트 하는 날이기 때문에 설탕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를 드신다고요? 그냥 아메리카노 안 드시면 안 돼요? 밤에 못 주무실 것 같은데. 네. 누가 그랬었어요? 예전에 저희 그 대학 강의 중에 사실 전공 교수님 수업도 아니었어요. 제가 원래 그쪽 수업은 들을 일이 없었는데 자연과학대학 수업이었어요. 네, 그 교양 수업이었는데 그 어디죠? 생물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단백질을 먹으면

자, 함께 하신 곡, 네. 에일리의 곡이었어요. 네.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제 그, 하고 있는 이야기, 네. 난 너를 고발한다! 네, 시간. 네, 오늘의 주제, 세상의 모든 예의 없는 것들을 고발해 봅니다. 라고, 네, 말씀을 드렸더니, 네. 필사마님 다녀가셨는데요. 네. 쿠미님 예의 없는 걸로 치면 운전의 상황이 가장 많죠. 깜빡이 안 켜고 쿡 들어오고 자기 먼저 가려고 차 머리부터 들이미는 상황 참 기분이 더럽습니다. 라며 다녀가셨어요. 그죠. 예의 없는 운전자들 상당히 많아요. 뭐 물론 그 뭐 안전운전 모든 걸 다 지켜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근데 진짜 저 이해가 안 가는데 왜 깜빡이를 안 켤까요? 아니 뭐 물론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상대방 차를 위해서 이제 뭐 나는 이쪽으로 가요 저쪽으로 가요 이렇게 표시등 표시를 하는 거지만 그런 것도 있지만 보행자를 위해서도 그 깜빡이를 좀 켜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아니 정면에서 차가 오고 있는데 저 차가 내 쪽으로 오는 차인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파악이 안 되잖아요. 저 그러다가 아, 그 차 때문에 이거 오도가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우회전하는 차더라고요. 뭐 하는 거지? 저 차 뭐지? 속으로 속으로 정말 욕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상대방은 모르겠죠? 그래요. 어쨌든 그럴 거예요. 상대방은 모르겠지. 여튼 네, 깜빡이 꼭 좀 켜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의 없는 깜빡이 켜지 않는 운전자. 네, 네. 네, 대한 이야기 나눠봐 주셨습니다. 그래요.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눠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곡은요. 중식이 노래를 준비해 봤는데, 사실은 그 반딧불 노래를 많이들 알고 계시죠? 중식이의 노래. 근데 그 노래 말고도 좋은 노래가 상당히 많아요. 네,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오늘 선곡을 해둡니다. 저 요즘 이 노래 좋거든요. 중식이의 내가 널 처음 봤을 때 그리고 블루 파프리카가 부릅니다. 연애를 시작한다는 건 말이야. 함께 듣고 올게요.

보면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 서태지와 아이들이 한창 막 뭐 해체설 막 이런 거 나올 때 뭐 자살 소동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뭐 안 좋은 사례들도 있긴 하지만 요즘은 좋은 사례들도 많지 않나요? 네. 이런 선례들이 좀 많아서 네. 그 뭐랄까요 팬으로서의 그런 예의 있는 예의가 충만한 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랬죠? 뭐 연예인들이 이제 해외로 요즘은 이제 뭐 K-팝의 위상이 높아져 가면서 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하는데 비행기를 타고 있으면 그 옆 좌석을 예매를 해서 예약을 해서 그 연예인의 얼굴을 바라보며 옆 좌석을 꼭 차지하는 그런 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참 좀 뭐랄까 그 반갑다기보다는 좀 무서운 네,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참 능력이 많은 팬들이에요. 네. 그래요. 저는 능력이 안 돼서 팬은 못하는 걸로 네. 그러겠습니다. 네. 그래서 노래 두 곡 준비해봤는데요. 네, 에픽하이의 팬 그리고 김재중의 곡입니다. 하지마 함께 듣자.

0: 야, 우리 이 노래 써도 되는 거냐? 잠깐만 다시 갈게요.
1: 자, 함께 하신 곡 김재중의 곡이었습니다. 하지마라는 곡이었어요. 네. 이 곡 들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이 팬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 네. 김재중의 하지마. 네, 이런 곡이 있었어요. 네. 이게 2024년 6월 앨범에 들어있는 곡인데, 네. 재밌죠? 네, 김재중 씨의 곡이었습니다. 잘 듣고 왔어요. 오늘은 네, 고발에 관련된 이야기, 네, 세상의 모든 예의 없는 것들을 고발해 보는 시간입니다. 어떨 때 고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그런 예의 없는 사람들이 또 있을까요? 예의가 없다. 예의 없는 것들. 이렇게. 사실은 이런 예의 없다라는 표현을 네, 입 밖에 내는 것 자체가 요즘은 또 예의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지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네, 얘기들이 들려오며 또 예의 없는 사람으로 찍힐 수 있어서 그냥 예의 없는 행동을 바라보면서도 예의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예의 없다라고 뭐랄까요 질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예의 없는 사람은 계속해서 본인이 얼마나 예의가 없는지 본인은 몰라요. 네, 주변 사람은 모두가 알고 있지만 본인만 몰라요. 그래서 점점 고립이 되어갑니다. 고립이 되다 보면 내가 왜 고립이 되어가는 걸까? 라며 의문을 갖겠죠. 네, 의문을 갖는다 하더라도 정답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다 그 사람 곁에 없어서 네, 그렇겠죠. 네. 그렇게까지 주변을 살펴보지 못하는 네, 주변의 사람들에게서 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어야 사실은 모두가 예의를 좀 지키고 살지 않을까요? 예의가 없는 사람에게 예의가 없다고 그 뭐랄까요? 질타할 수 있는 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데 되기가 쉽지 않네요. 그죠? 우린 소심하니까. 소심하다라는 그 말 속에 숨어 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너는 정말 예의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거 얘기하고 싶네요. 네.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하는데요. 네. 자, 노래 두 곡 준비해봤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김영우의 우연처럼 운명인 듯 서다현의 쿵 함께 듣죠.

이 드라마도 저도 참 재밌게 봤네요. 폭군의 셰프. 함께 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네. 난 너를 고발한다 코너 시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예의 없는 것들을 고발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었는데요. 네. 어떤 것들이 또 우리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예의 없는 것들일까요? 예의 없는 것들? 예의 없는 거? 뭐가 그렇게 예의가 없을까요? 아, 맞다. 정말 예의 없는 게 있었어요. 이건 사람이 아니라 동물입니다. 네, 예의 없는 우리 동네 짹짹이. 저 친구는 대체 어디에 살고 있으며 대체 어느 종류의 새이며 이게 당최 왜 맨날 그 아침마다 짹짹거리는 걸까라는 그런 의문을 품고 있어요. 이 동네에 새를 키우는 분이 분명히 없거든요. 근데 어딘가에 그 둥지가 있을 것 같은데 둥지가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닌데 처음에는 그 새소리가 계속 들려서 이게 고양이가 네, 이 새를 잡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동네에 고양이가 원체 많아서. 근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매일 들리는 걸 보아하니 이거는 아무리 봐도 둥지야. 네. 네. 아, 둥지. 이 그 단독주택들 사이에 사실 둥지를 만들 만한 공간이 없거든요. 사실 뭐 나무가 많은 곳이라면 거기에 집을 짓고 새가 알을 낳고 이럴 텐데 그런 것도 아닌데 새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짹. 참새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 것이 까치와 까마귀도 아닌 거예요. 뭘까요 대체? 진짜 동네 근처에 산도 없어요. 산도 없는 평지인데 어디서 날아들어온 새일까요? 궁금합니다. 이 의견에 그러니까 뭐라고 이 궁금한 이 궁금증에 답변해 주실 분이 있으실까요? 새 박사님을 찾아봐야 되나? 진짜 이거 세상에 이런 일이 좀 정말 보내보고 싶은 일이라니까요. 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인 거야?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새가 아니고 사람이 내는 소리는 아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요. 네, 두 곡인데요. 밤이니까 준비해봅니다. 네, 20살의 밤마실 단칸방 로맨스가 불러요. 사랑해서 놓아준다는 말이 함께 듣죠.

자, 함께 하신 곡, 네, 단칸방 로맨스의 곡이었습니다. 사랑해서 놓아준다는 말이. 네, 잘 듣고 왔어요. 이 노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다고 얘기가 나왔는데, 네. 사실, 노래는 다들 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스쳐 지나가다 보니 그 노래가 그 노래였나 하실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노래들을 네, 모아 네,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는 이야기, 네, 고발하는 시간, 세상의 모든 예의 없는 것들 고발해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것들을 고발해 보는 게 좋을까요? 예의 없는 것.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예의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저는 사실 그 예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꼬르륵 소리. 사실 이거는 내가 내고 싶어서 내는 건 아닌데, 배가 고파서, 혹은 속이 안 좋아서, 혹은 긴장돼서 나는 그런 소리 있잖아요. 꼬르륵, 꼬르륵, 네, 이런 소리. 사실은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내 몸은 내 마음과는 다르게 그냥 반응이 나오는. 그 소리가 참 예의가 없죠. 그런 예의 없는 소리들 있지 않나요? 네, 트림 소리? 이거는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네요. 또 어떤 소리가 있을까요? 방귀 소리? 네, 방귀 소리도 예의 없는 것 중에 하나. 사실은 그런 것들은 예의가 없다기보다는 그냥 생리적인 현상인데, 예의 없는, 그 예의를 갖춰야 하는 때와 장소가 있잖아요. 때와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소리들이 좀 예의가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닌가. 나의 맘대로 되지 않는 것. 네, 어쨌든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또 얘기 나눠봤네요. 이번에 준비한 곡은요, 네, 두 곡입니다. 달달한 곡으로 한번 준비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달달하게 준비해봤어요. 해찬의 곡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네 이야기 네. 여러분들과 함께 네, 재미난 고발 시간 가져봤습니다. 어떻게 재미있게 오늘도 잘 흘러간 것 같나요? 네. 어찌됐든 뭐 제 이야기가 더 많았던 것 같긴 하지만 오늘도 재미난 시간 함께 즐기셨길 바라봅니다. 자, 노래 두 곡 더 준비해놨는데요. BO의 미워 네, 그리고 서동현의 바이바이 우선 듣고서요 여러분들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함께 할게요.

자, 마지막 곡입니다. 숀의 밤산책 준비해놨어요. 이거 띄워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쿠베의 다음 정기방송은요. 네, 다음주 금요일 5월 15일 밤 9시입니다. 자, 이어지는 방송은 나니님과의 시간이에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Have a good night.

트로트 뽕짝 안 됩니다. 동요 연주곡 라이브곡 그리고 랩이 너무 심한 노래, 영어 가사가 많은 노래, 그리고 커버곡, 그리고 전 시간에 나갔던 노래들도 선곡해서 제외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이 어떤 노래를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만나볼까요? 신청난에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 다녀가셨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니 누나. 오늘은 밤 12시 퇴근 예정입니다. 기상 늦게 일어났어요. 은행도 간신히 갔어요. 피곤하네요. 그쵸. 하루의 끝이죠. 12시면 예, 늦은 밤까지 배달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다가 오토바이까지 타니까 긴장도 해야 되고 야간에 저도 오늘 치킨에다 떡볶이에다 잔뜩 그 주문을 해서 했는데 혹시 우리 꽃미남님께서 배달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해봤는데 아닌가 봐요. 피곤하네요. 그리고 추천은 1등 양보할게요. 수고하세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화이팅 하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우리 샤방샤방한 꽃미남님도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늘 하는 말이지만 안전운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양정훈의 노래 먼저 전해드렸고요. 우나의 엔딩의 조건, 허니즈의 On the Win, 마린의 이상하리만큼 아름다운 노래 세 곡 전해드릴게요. 마치는 시간까지 고생하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

지금 시간 11시 30분 가리키고 있고요. 사랑과 우정과 그리고 희망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호로수 24 나니엘 가요 비타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신청곡은 인라이브 신청 게시판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페모카의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한 사람이라는 노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신청난에 우리 꽁치님 다녀가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나니는 안녕하세요. 오늘도 반갑습니다. 노래 신청하고 방송 감사히 잘 듣겠습니다.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배가 고파지면 계란 후라이에서 김치에 밥 비벼 먹어야겠네요. 비빔밥용 고추장이 없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오늘도 좋은 밤 시간 보내세요. 비빔

한다고 고생했는데 주말이 오긴 왔네요. 그죠? 오죠. 너무 빨리 오죠. 오늘도 행정복지센터에 400명 가까이 오셔가지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재밌게 열심히 근무한 것 같습니다. 내일은 진주에 가요. 방통대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어서 진주에 있는 방통대로 갑니다. 평일에는 오전 시간이 있어서 못 가고 토요일에는 진주에 있어서 토요일에 진주에 있어서 가요. 열심히 잘 교육받고 오겠습니다. 이제 기말 레포트 두 개, 시험 공부도 해야 하는데 일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레포트도 해야 하고 바쁘네요. 잘 해내기를 바라봅니다. 언니도 주말 잘 보내시고요. 방송 잘 듣겠습니다. 그럼 방송 수고하세요. 사랑합니다. 나니 언니 하시면서 다녀가셨어요. 레포트도 써야 되고

안녕하세요. 오늘도 천국 남기고 잘 들을게요 하시면서 우리 행복하자 1님 다녀가셨어요. 오늘은 웬일로 일찍 오셨네요. 예, 좋은데요. 행복하자 1님을 이렇게 빨리 오늘은 만날 수 있어서요. 예, 산들의 치기를 빌려 MC 더 맥스의 어디에도 필킴에 있잖아. 이렇게 신청곡 담아주셨어요. 신청하신 노래 우리 잘 들을게요. 행복하자 1님, 오늘도 행복하고 편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가웠어요.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오셨어요, US곰님.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예, 넉넉하게 신청곡 담아놓고 가셨어요.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보는 것 같죠? 맞나? 멀리서 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신청하신 노래 리사의 내 사랑은, 그리고 길고봉구와 하동균이 부르는 그래 사랑이었다, 그리고 뮤지의 노래죠. 내가 널 닮아서까지 예, 함께 하겠습니다. 편한 시간 되시고요. 점심도 맛나게 드시고.

체리님 반갑습니다. 좋은 자리 하시고요. 조화문의 이 밤을 다시 한번 그리고 2호 공감이죠. 이승환 오태호가 함께 부르는 한 사람을 위한 마음. 예, 그리고 슈퍼주니어 규현이 부르죠. 이 노래는 우리 아유님도 되게 좋아하는 곡인데 7년간의 사랑 함께 하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물러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한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우로스 자키 난이었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네요. 다음 주에 우리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기분 좋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기 바랄게요. 편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난이었습니다. 쇼톰 내려갈게요. 고맙습니다.

밤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밤이 오고 또 아침이 오고

사랑받고 싶다는 생각을 또 문득 해버렸다. 내 피부로 읽을 수 있는 사람. 내 피부에 닿아서 나를 울리고 웃기는 것. 내가 가사를 쓰고 내가 노래를 하게 만드는 것.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부족하게 느껴지는 것들. 읽히고 싶고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읽어주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써내려가는 것만이라도 한 권을 가득 채울 수만 있게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밤에 두 눈으로 담아야 할 것들이 내가 온전히 바라는 것들이었으면 좋겠다. 다음 밤에는 꼭 울지 않아도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잠에 들고 싶다.